0: 깜짝 예리죠.
1: 국회도 슬가로 살인 사파에제 스쿨 슈플라이즈 반가운 건강이 서브라이
0: 깜짝 예리죠.
1: 뭐다 뭐 필요한 임포트 로컬 건강한 바다이 사칼로와카
0: 깜짝 예리죠.
1: 바라사바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 바라사 베이비
0: 깜짝 예리죠.
1: 마이 먹어 말라 그런 프레스카 카밀라 마스 로카스 24 호라스
2: Choy, may carrots ka na kagkalabasa? Abi pa bakla ko, Choy?
3: Ay, abo! Dupunog isang vitamin E ang imo baklon, haw? Anon mo ang kalabasa kag-carrots?
2: Ay, Choy, amo nang pakaon ko sa boyfriend ko. Para magtinaw man ang mga mata niya kag makita niyang sakripisyo ko para sa iya.